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사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12: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5: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4 o'clock.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that Money Groove with Jo Tae-jo.
1: 안녕하세요.
0: The number one, TJ 씨. How are you?
1: So good.
0: So good?
1: So good.
0: You look good in red.
1: Ah, really? Yeah. Thank you.
0: Yeah.
1: Thank you.
0: You look very tanned as well. Have you been tanning?
1: Yeah, 좀 탔어요. 이제 밖에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0: 선크림 안 발라요.
1: 발 가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0: 그러니까 다른 거를
1: 맞아요.
0: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1: 습관이 돼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아직 습관이 없어요.
0: 나 선크림 습관이 진짜 강합니다. 선크림 100%.
1: 예. 예.
0: 뭐 흐려도 선크림 발라요.
1: 흐려도.
0: 비 내려도 뭐 밤인데도 선크림.
1: 나가기 전에.
0: 나가기 전에. 항상.
1: 그러게.
0: 항상. 근데 너무 좀 the red color, the hair back 잘생겨. 잘생긴다. 진짜 잘생겼어.
1: 에이,
0: 진짜로.
1: 뭐
0: 잘생겼어요.
1: 로라 뭐 먹고 싶은 아니, 거 있어요?
0: 왜냐 맛있는 거 스테이크 한우.
1: 그래 어쨌든.
0: 이건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하기 전에 항상 생강차를 사고 올라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카페에서 뵙고.
1: 맞아요.
0: 근데 내가 더블 테이크는 했어요. 더블 테이크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더블 테이크.
0: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1: 네네네.
0: 와 잘생겨. 태준 씨. 그래서.
1: 나도 똑같았는데. 저 여자 예쁘다 했는데. 로라다 이렇게 됐는데.
0: 여기 심하다. 립 서비스 심하다.
1: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So listen, this is a segment that go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TJ 씨 will be here to perform two songs for us, and also to practice some English. So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well, let's see what happens, shall we? 그래서 먼저 TJ 씨, can you play us a song?
1: Yeah.
0: 먼저 우리 노래 좀 해주시고.
1: 오늘은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한번.
0: 데스페라도.
1: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사실 잘 부르고 싶은데 항상 그 공연할 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은데 조금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0: 맞습니다.
1: 잘 못해도 용기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합시다.

0: 재밌다.
1: 어렵다. 근데 로라가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0: 너무 네. 재밌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0: 아 노래방 네. 가자.
1: 아 노래방.
0: 이 방송 네. 포기합시다. 아. 노래방 가자. 한우 먹으러 가고. 아, that was 네. so good. That was so good. 아 근데 데스페라도. 네. 네. 데스페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1: 데스페라도가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무법자들, 무법자 이렇게 해석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외톨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Desperado is, yeah, it's like, actually it's an old, old word for like a cowboy or a robber or 진짜 오래 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 네.
0: 뭐 카우보이나 뭐 진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범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진짜 desperate한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근데 뉘앙스가 약간 desperate, 뭐 despair 이거는 뭐 despair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박 PD, what's despair? In
2: bear,
0: not bear, 나 곰은 아니에요.
1: 곰 말고.
0: not this bear, despair. 약간 너무 너무
1: 절망한 사람.
0: 절망?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인 거죠.
0: 너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모든 해결법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예, 문제가 안 풀렸다.
1: 맞아요.
0: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영어로 얘기를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he's a desperado 약간 뭐 촌스럽고 뿐만 아니라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1: 나쁜 말 하는 느낌이에요.
0: 나쁜 말에 약간 욕도 아니지만 안 좋은 말이에요.
1: 예. 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가사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0: 맞아,
1: 정말
0: 엄청 예쁘다.
1: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지만 옆에서 그 너무 그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막
0: exactly.
1: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렇게 힘을 필요하는 사람. Desperado다.
1: Yeah.
0: 맞아요. Yeah. So the lyrics of it are really like someone who wants to give help to somebody else. 맞아요. 근데 부르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어떤 뭐 가사에 어려운 거 있어요?
1: 그 이런 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don't you drive the king of diamond boys.
0: 아, boy. 어렵다.
1: 그러니까 don't you drive 이거를 뭔가 딱 말하듯이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왜냐면요. 단어로 읽으면서 부르면 단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소리로 하면 그래서 내가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대신에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 boy.
1: Diamond boy.
0: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노래로 부르면 괜찮아. 그래서 don't you draw the queen.
1: Don't you draw the queen of
0: diamonds boy. Diamonds.
1: Diamonds.
0: Like almond처럼. Almond. Diamond. Diamonds boy.
1: Diamonds boy. Diamonds boy.
0: Perfect.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Draw.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Beautiful.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은 발음.
1: 스코틀랜드랑 부산이랑 좀 가까운가 봐요.
0: 진짜 가깝다.
1: 예.
0: 근데 바로 따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you copy me so perfectly that you sound very Scottish. I love i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Yeah, perfect.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Yeah, easy.
1: Yeah, thank you.
0: So if you ever see, in any 가사, if you see don't you 항상 don't chew.
1: Don't chew. Yeah, don't chew.
0: Don't chew.
1: 특히 이 부분들이 가사 뜻 그 해석이 돼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하니까 잘 이렇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특히 또 부산에서 그 팝송을 한다는 거 외국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0: 이 노래 진짜 좋아하실 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1: 진짜 그죠. 그
0: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So you should practice and do it.
1: Yeah. 하겠습니다.
0: 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1: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예. 레인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아, 노래 네. 하면 좋아요.
1: 네,
0: 이글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if someone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how do you support them or comfort them? Like in Korean or like just you, TJ씨? If 네, 혹시 주변에 있는 뭐 친한 누군가가 좀 힘든 시절이나 뭐 힘이 어. 필요할 때 보통 맞아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1: 괜찮다.
0: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1: 괜찮아.
0: It's okay. 이거는 It's 나쁜 okay. 말. 나 항상 몰라요. TJ씨가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1: 너무 사투리가 세서 그렇죠.
0: 박 PD 눈빛 네. 보고 오케이 오케이. What is
1: 괜찮아.
0: 아.
1: 네, 그게 사투리를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오. 오, 너무 잘하신다.
0: 괜찮다. 네.
1: 어, 오. 완전 어, 네이티브 괜찮다. 부산. 예.
0: 아.
1: 근데 좀 더 하면 이제 괜찮다. 이건 너무 아주 다정하게.
0: 어.
1: 근데 조금 진짜 그 좀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괜찮은데.
1: 괜찮은데.
0: 괜찮은데.
1: 네.
0: 아,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응원이에요? 괜찮다는 네. 약간 컴포팅이잖아요.
1: 네.
0: 어,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힘내세요. 그런 표현은 있어요?
1: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0: Is there anything to say? Come on, you can do it. I believe. Like 그 표현 있어요?
1: Oh.
0: What would you normally say?

0: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0: 아니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1: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가.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뭐라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화이

0: 잉글리시 맞아요.
1: 미국 사람도 파이팅 안 해요.
0: 파이팅은 안 해요. 파이팅은 아, 진짜 싸우자.
1: 아 진짜? 네. 어, 하면 안 되겠네.
0: 몰랐어요?
1: 몰랐어. 몰랐어요.
0: 그래서
1: 어,
0: 외국한테
1: 자주 했는데.
0: 파이팅 이렇게 하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네 파이팅.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 파이팅이라는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This like cheer, right? 근데 왜 그 영어로 cheer up 하는 말이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1: 아.
0: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anyone who's speaking English 영어 하는 사람들 원어민한테 cheer up이라고 하면 나 슬프면 cheer up 듣고 싶으면 약간 내가 그런 한마디로 내 고민이나 희생이나 아. 다 뭐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예.
0: 그래서 cheer up이라고 하면 진짜 기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1: 그죠.
0: Cheer up 진짜. 여러분 앞으로 cheer up 하는 말이 하지 마세요.
1: 예. Yeah.
0: Okay. Don't say cheer up.
1: 원래 몰랐어. 그렇지인가.
0: 맞아요.
1: 안 할 수 있어요.
0: Cheer up은 yeah. 약간 cheer up. 별로 듣기 싫은 말이에요.
1: 네. Yeah, cheer up. 그럼 okay. 뭐 좀 힘들어가지고 힘든 친구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괜찮아. 뭐 이런
0: 괜찮아
1: 어떻게 위로할까요?
0: 좋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you should probably acknowledge like this something is hard. 그래서 예를 들면 it must be hard for you.
1: 아.
0: 뭐 약간
1: it must be hard.
0: 아, 이해할 수 있다.
1: 아, 이 진짜 힘들겠다 이 말이죠.
0: 네, 진짜 힘들겠다. 이해할 수 있다.
1: It must be hard.
0: 왜냐하면요, 그분이 슬프고 그냥 바로 응원 듣자마자 뭐 기분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comforting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if you want to say like 힘내세요, you can say 힘내세요. You would say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0: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아,
0: 이거는 약간
1: 좋다.
0: 약간 cheesy인데 I believe in you. 근데 누구한테 좀 예를 들면 우리 아들한테 좀 엄격하게 나 무서운 엄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알지? 엄마는 진짜 너 믿어. I believe in you. I know you can do this. I believe in you. 자신감 생기기 위해서. 그거는 진짜 좋아요.
1: I believe in you.
0: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0: 그거는 조금 cheesy해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영어로 하면
1: It
0: must be hard for you. Or I can.
1: It must be hard for you.
0: This must be hard for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나 옆에 있어.
1: 예.
0: 같이 가자. 그런 느낌이에요.
1: Yeah. This is 뭐라고?
0: This must be hard for
1: this
0: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Yeah.
1: I'm here.
0: I'm here for you. 뉘앙스가 달라. 나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니면 화이팅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너무 안 상대방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그 말을 했던 게
0: yeah.
1: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0: You can do it.
1: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없어서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옆에서 너 할 수 있어 이러면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옆에서 내가 근데 그런 것 같아.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1: 난 네 옆에서 난 널 응원해. 뭐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0: Yeah, you can do it. I'm here for you. You can do it.
1: You can do it.
0: 근데 I'm 중요한 거는 눈에서 눈빛 보고.
1: 맞아요.
0: You
1: 맞아.
0: can do it. 진짜 진실로 얘기해야 돼.
1: 맞습니다.
0: You can do it.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토마토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벌써 향긋한 토마토 향과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소개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토마토랩, 토마토 실험실이잖아요. 이 실험실에서는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나요?
2: 네, 먼저 저희 이름에 담긴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토마토는 과일의 씨앗을 가졌지만 채소로 분류되는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호함이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쟁이 토마토 동요 아시나요? 노래 속 토마토는 주스나 케첩이 되기보다 춤을 추겠다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죠. 토마토랩 역시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찾고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실험실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제가 지금까지 헤맸던 그 모든 시간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인데요.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가 토마토랩의 철학이라는 그 소개가 좀 울컥하면서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토마토랩이 해온 시도들이 또 궁금합니다.
2: 네, 우선 제가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요.
1: 아, 그런가요?
2: 네, 토마토랩은 이제 작년 10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부딪혀보자 하고 무턱대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같이 재밌는 거 해봅시다 하고 했던 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1: 네. 네,
2: 그 이후로 부산의 로컬 브랜드들이랑 협업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책 제목 없이 단서만 보고 책을 교환하는 모임, 맥주를 마시면서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미션이 있는 디제잉 파티처럼 조금은 엉뚱한 이벤트들을 기획을 해왔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벤트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이 만들어지느냐예요. 함께하는 공간과 브랜드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었습니다.
0: 그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 브랜드와 사람 사이의 연결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행사에서 만난 분들이 친구가 되거나 협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1: 우와.
0: 올해도 여전히 엉뚱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행에 뒤처지는 날도 만들었고 몸만 자라버린 어른들을 위한 어른이 날도 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올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실험들을 혹시 좀 살짝 스포일러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작년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단순히 재밌는 경험을 만드는 걸 넘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랩의 모토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건데 사실 즐겁다는 것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 중이지만 살짝 스포해드리자면은 크게 지나가는 일상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회고 모임,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철학 클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와,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이 모든 활동들이 전에 듣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또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한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활동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토마토랩을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0: 상상만 하던 유치하고 엉뚱한 기획을 실현시켜 볼 수 있다는 점? 수익 등 현실적인 목표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상상이 들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생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탈출구가 되는데 그게 제 동력 같아요. 이것이 토마토랩에겐 특별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2: 네, 말씀하셨듯이 재미와 보람만으로는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그쵸.
2: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또 대표다 보니까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근데 토마토랩을 시작을 할 때 뭔가 이걸 돈을 벌자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수익화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가치들이랑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는데
1: 네.
2: 함께 하고 계신 유미님이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자라고 얘기해줘서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는 유미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재밌는 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일이 세상

0: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1: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런 시도들, 또 실험실의 실험들을 부산에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부산에서 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부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부산을 참 사랑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와 모임,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콘텐츠들의 도시라 느꼈고, 부산은 사람 간의 거리감이나 속도가 조금 다른 도시라고 느꼈어요. 물론 문화나 독립적인 콘텐츠 생태계가 서울보다 작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운영적으로 수익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앞으로 토마토랩에 가져갔습니다.
0: 네, 저는 본가가 부산이 아닌데 부산이 좋아서 정착하게 됐어요.
1: 네.
0: 본업이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커리어만 생각하면은 서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일만큼이나 어떤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산은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로컬 브랜드가 진짜 많다는 점.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응원해 주시고 흔쾌히 함께 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은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정작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부산에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런 마음에서 토마토랩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와, 정말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토마토랩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토마토랩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unbound를 고르고 싶습니다. 얽매이지 않은 경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뜻인데요. 스스로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고 나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사는 법을 고민하는 토마토랩의 모든 실험은 결국 내가 만든 한계 혹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답을 찾기보다 가능성을 넓혀가는 실험을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1: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토마토랩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6:0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0: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새로운 어플,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We can also launch a website, right? 그리고 또 어떤 캠페인이나 또 경찰 조사 얘기할 때도 뭐 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씁니다. So, for example, the police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 시간입니다. 자,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게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 도박인데요. 자, 최근 경찰에 자진 신고된 케이스를 보면 사채업사에 손을 빌린 청소년, 4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청소년,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도박에 빠지고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case of gambling, teenage gambling, and case is definitely not right. Cases, multiple of them, have become such a hot button issue in South Korea recently. So Catherine, on Morning Wave in Busan, has spoken to an expert, Professor Lee Hae-guk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 first of all, how serious is the situation? Let's take a listen.
1: Youth online gambling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behavioral addiction problem in Korea. The previous nationwide study suggests that approximately 5% of Korean adolescents fall into the at-risk or problem gambling group, indicating that there is no longer a marginal issue. More importantly, dur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2024 nationwide crackdown on illegal online gambling, nearly 50% of those apprehended were adolescents, highlighting how deeply illegal online gamble has penetrated the younger age group. Unlikely traditional gambling, today's adolescent can gamble 24 hours a day using only a smartphone, open without their parents' knowledge. The combination of widespread smartphone use, sophisticated illegal gambling platform, and easy digital payment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gambling is more accessible.
0: 네,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 5%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다. 또 2024년에 경찰 단속에서 당시 붙잡힌 사람의 반이 청소년이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는 더 이상 청소년 도박이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도박에 빠지는지, 24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 또 손쉬운 디지털 결제 등으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도박에 접근성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건강 보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So, the topic, gamble, right? Gambling, that's a noun. Gamble, 당연히 동사로 도박하다, 돈을 걸다, 하지만 모험을 하다, 리스크를 감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Of course, teenage gambling, we know that. But let's look at this. You are gambling your reputation on the deal. 자, 여기서는 나의 평판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하다 혹은 내 평판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You can also say, I'm taking a big gamble and going on my own. 자,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독립을 할 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사용 가능합니다. Second term is marginal.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진. 이 마진에 AL을 붙였는데요. 자, 마진은 if you look at a piece of paper, the margins, 이 side, 가장자리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미한 혹은 하찮은, 즉 굉장히 적은 양의 라는 뜻도 되지만요. 주변부에, 즉 밀려난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So let's look at this. If an issue is marginal. If you've made marginal improvement, 아주 작은 미미한 향상 혹은 미미한 하찮은 이슈라는 뜻이 되는데요. But we can also say marginal groups. 자, 그렇다면 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는 즉 취약 계층을 얘기할 때 marginal groups라고도 쓸 수 있죠. All right, second question. I mean, you can just say, why don't they just not do it? What about their will? 자,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취약한 이유,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왜 이게 안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Gambling disorder is a definitely recognized mental health disease problem, not simply a lack of willpower. Repeated gambling changes how the brain responded to reward and losses, leading people to continue gambling despite very serious consequences. Adolescent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because their ability to regulate impulse and make long-term decisions is still developing. That is why telling teenagers to just stop is often ineffective.
0: 자, 조박 중독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정신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요,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따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뇌의 반응이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성인도 이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뇌의 충동을 억제하는 부위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단지 그만해라, 그냥 의지로 그만하면 된다. 효과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So will and then willpower.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will과 willpower 차이 한번 알아볼게요. So will, 의지죠. 자, 무엇을 원하는 욕구, 내 머릿속에 있는 의지, 또 유언이라는 뜻도 되지만 의지만 보겠습니다. For example, we need to find the will to, I don't know, exercise, study English, do the dishes. 자, 내가 운동을 할 의지가 요새 없다. 즉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별로 하기 싫은 것. Then you need to find the will to exercise. 개인적인 선택인데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선택은 찾았어요. 의지는 찾았는데 이제 내 몸을 헬스장으로 끌고 갈 힘. 그건 willpower, 의지력입니다. So I looked it up. I think this is a great expression. 제 willpower, 의지력은요. 내 will,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mental muscle, 내 정신의 근육쯤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합니다. So, for example, I do not have the willpower to quit sugar. 단걸 덜

0: 먹어야 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의지력이 없다. So this is all true. And maybe that's because we are impulsive. 두 번째 단어, impulse, 충동입니다. So why are teens more vulnerable? Because that impulse, that brain that controls impulse is not developed. 이 impulse, 충동.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충동과 같이 가는 단어, impulse purchase, 충동 소비죠. Impulse purchase. So addiction, we know that's a disease. It's been proven. And by the way, that gambling reporting, self-reporting is still ongoing via the number 117. So if you know of anyone who's struggling, please call that number again, 117. All right, moving on here to Busan. 네, top 5에서 커버한 것처럼 부산은 지금 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급변하는 세계에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자리를 지킨 문화유산의 의미, 위원회의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 member of the permanent delegation came, Ms. Alexandra Brodowska. So first of all, what does it mean to inscribe a piece of heritage?
1: Once a site becomes a World Heritage Site, it's a big celebration because yes. it's the end of a years-long process. First, the element needs to be inscribed on a tentative list. Mm. So it's like a waiting room for the future nominations. Ah. And they need to stay on that list for a while uh-huh. so everyone can see if that element, how it can be proceeded mm. And if there are any ways how it can be improved.
0: I
1: and
0: see.
1: Then the nomination starts with submitting a file within mm-hmm. a certain deadline to the World Heritage Center at see. UNESCO. Mm-hmm. Usually it involves two up to 3 years. Mm-hmm. It also, starting from next year, will involve a certain procedure called preliminary assessment. So okay. it means that the expert will like it will be obligatory to for them to visit the place mm. and give some recommendations mm-hmm. Already in advance. So it's truly a very ambitious endeavor to have a site inscribed.
0: 네, 전문가와 함께 문화유산 등재 과정 수년을 거쳐서 등재되고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잠재 목록에 수년 동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그 사이트를 방문하고 추천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리는 기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유산 등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시도라고 들었습니다. So, tentative. They are on the tentative or tentative list. 잠정적인. 머뭇거리는 혹은 사람의 성격이라면 자신 없는이라도 됩니다. So tentative list, tentative conclusion, 잠정적인 결론. So inconclusive. Or you can say, you know, I have tentative plans to travel this fall.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아직 결정, 또 중요하게 결제는 안 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Ambitious, 야심 있는, 야심적인, 하지만 어마어마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So if you say he's an ambitious person, 야심차다. But what about the government having ambitious goals to boost economic growth? 자, 그렇다면 야심적인이란 뜻도 되지만 어마어마한 상당히 큰 규모의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And now we're going to turn to challenges. 네, 급변하는 세상, 이 전쟁 속의 세상에서 문화유산이 직면한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1: Also, the fact that sometimes during conflict, heritage becomes weaponized. Oh. So this is the biggest conflict, the biggest problem we have during conflicts nowadays. Mm. And the second challenge that we face is the trend currently of globalized culture. Mm. That basically it's very difficult to have people interested in cultural heritage mm. and to make them want to take an effort to actually pass it on the next generations.
0: Yes.
1: Because without that, without the transmission, it's very difficult to call heritage living heritage. Because heritage can connect us to the people who were here 1,000 years ago.
0: True.
1: So it's like a time vehicle. It's something truly amazing. So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get familiar with their personal heritage, yes. and also to appreciate heritage as a way to build bridges of understanding with.
0: 네, 전쟁이 일어날 때 문화유산이 무기화되는, 즉 인질로 삼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분, 또 몇천 년 전에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문화유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들었습니다. So the expert asked us to look for personal heritage. 자, 그렇다면 이 heritage, 유산, 전통, 문화 등을 뜻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당연히 유네스코 등재 문화, 유산, heritage지만 personal heritage, 자, 그건 나의 조상, 인종, 내가 살아온 문화권, 가족사, 종교 등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So when she said to look for your personal heritage, my family, for example, we went to, 정말 TMI지만 저희가 부여 서씨거든요. We went to 부여 last year for a little trip. So that could be me looking for my personal heritage.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요. H-E-I-R, heir. 이 H가 묵음이라서요. 상속자, heir, heiress for women. Inherit, 상속받다. Inheritance, 상속 재산까지 연결이 되죠. Final word, appreciate. 자, 감사해하다, 감상하다, 혹은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So I'm going to end on this very important message. To appreciate heritage is a way to understand others.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축축 by Loc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4: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3: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9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so folks, this is Jagachi Market, the most famous spot here in Busan. Well, it has such a strong sea smell. You know, as a YouTuber, I definitely need to vlog this lively scene.
2: 저 외국인 손님,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마음껏 골라 보이소. 갓 잡은 생선 한 마리 드셔보실랍니까? 요거 갓 잡은 생선입니다.
4: And all these fish are alive. Ooh, what kind of fish are they? Oh, they're huge. Oh, it feels like they're about to jump out of the tank. I feel like I'm right in the middle of the ocean.
2: 아이고, 짬은 좋노. 영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요거요, 갓 잡은 생선입니다. 갓 잡은 생선 사이소. 근데 요 갓 잡은 생선을 이거 영어로 뭐라 해야 되노? 이 생선, 벌떡벌떡, 스트롱 피쉬.
4: Yes, yes, strong. I agree. Oh, they're so strong, full of energy. I'd love to buy just one and try raising it as my own. Is it just possible to buy one?
2: Buy one. 아, 산다고 한 마리 살 수 있지요. 이 정도는 저도 알아듣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갓 잡은 생선. New fish, new, 번쩍번쩍, good, number one fish. 한 마리 금방 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4: Wait. No! My fish is dead! I wanted a live fish! I wanted to keep it in a large fish tank in my room! Oh, my fish! Oh, my fish!

0: 짧은 생선으로 회 떠준다니까 감동했는갑네. 눈물까지 흘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퍼뜩 회 한 사발 만들어줄게요. 오늘 배워볼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여기에서 freshly caught는 갓 잡은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식당, 시장 또는 수산물 가게에서 방금 잡힌 신선한 생선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0: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1: Let's try it one more time.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0: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1: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3: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ung.

0: Philip. You're so popular, be my formula. May I call you a seller?
1: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That Money Groove with Tocho Tejo.
2: 안녕하세요.
1: The number one, TJ Shi. How are you?
2: So good.
1: So good?
2: So good.
1: You look good in red.
2: Oh, really? Yeah. Thank you.
1: Yeah.
2: Thank you.
1: You look very tanned as well. Have you been tanning?
2: Yeah, 좀 탔어요. 이제 밖에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1: 선크림 안 발라요?
2: 발... 가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1: 그러니까. 다른 거를
2: 맞아요.
1: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2: 습관이 돼야 되는데
1: 맞아요.
2: 아직 습관이 없어요.
1: 나 선크림 습관이 진짜 강합니다. 선크림 100%.
2: 예. 예.
1: 뭐 흐려도 선크림 발라요.
2: 흐려도.
1: 비 내려도 뭐 밤인데도 선크림.
2: 나가기 전에.
1: 나가기 전에. 예. 항상.
2: 그러게.
1: 항상. 근데 너무 좀 the red color, the hair back 잘생겨. 잘생긴다. 진짜 잘생겼어.
2: 에이,
1: 진짜로.
2: 뭐
1: 잘생겼어요.
2: 로라 뭐 먹고 싶은 아니, 거 있어요?
1: 왜냐 맛있는 거 스테이크 한우.
2: 그래 어쨌든.
1: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하기 전에 항상 생강차를 사고 올라오는 거예요.
2: 네.
1: 근데 카페에서 뵙고.
2: 맞아요.
1: 근데 내가 더블 테이크는 했어요. 더블 테이크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 더블 테이크.
1: 약간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2: 네네네.
1: 와 잘생겨. 태준 씨. 그래서.
2: 나도 똑같았는데. 저 여자 예쁘다 했는데. 로라다 이렇게 됐는데.
1: 여기 심하다. 립서비스 심하다.
2: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So listen, this is a segment that go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TJ Shi will be here to perform two songs for us and also to practice some English. So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yeah, so well, let's see what happens, shall we? 그래서 먼저 TJ 씨, can you play us a song?
2: Yeah.
1: 먼저 우리 노래 좀
2: 오늘은
1: 해주시고.
2: 오늘은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한번.
1: 데스페라도.
2: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1: 네.
2: 사실 잘 부르고 싶은데 항상 네. 그... 공연할 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은데 조금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1: 맞습니다.
2: 잘 못해도 용기 내서
1: 좋아.
2: 가지고 왔습니다.
1: 합시다.

0: 재밌다.
1: 어렵다. 근데 로라가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0: 너무 네. 재밌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0: 아 노래방
1: 네.
0: 가자.
1: 아 노래방.
0: 이 방송 네. 포기합시다. 아. 노래방 가자. 한우 먹으러 가고. 네. that was 네. so good. That was so good. 아 근데 데스페라도. 네. 네. 데스페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1: 데스페라도가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무법자들, 무법자 이렇게 해석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외톨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Desperado is, yeah, it's like, actually it's an old, old word for like a cowboy or a robber or 진짜 오래 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 네.
0: 뭐 카우보이나 뭐 진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범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진짜 desperate한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근데 뉘앙스가 약간 desperate, 뭐 despair. 이거는 뭐 despair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박 PD, what's despair? In
2: bear,
0: not bear, 나 곰은 아니에요.
1: 곰 말고.
0: not this bear, despair. 약간 너무 너무
1: 절망한 사람.
0: 절망?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런,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인 거죠.
0: 너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모든 해결법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예, 문제가 안 풀렸다.
1: 맞아요.
0: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영어로 얘기를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he's a desperado 약간 뭐 촌스럽고 뿐만 아니라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1: 나쁜 말 하는 느낌이에요.
0: 나쁜 말에 약간 욕도 아니지만 안 좋은 말이에요.
1: 예. 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가사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0: 맞아,
1: 정말
0: 엄청 예쁘다.
1: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지만 옆에서 그 너무 그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막
0: exactly.
1: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렇게 힘을 필요하는 사람. Desperado다. 맞아요. Yeah. So the lyrics of it are really like someone who wants to give help to somebody else. 맞아요. 근데 부르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어떤 뭐 가사에 어려운 거 있어요?
1: 그 이런 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 boys.
0: 아, boy. 어렵다.
1: 그러니까 don't you draw 이거를 뭔가 딱 말하듯이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왜냐면요. 단어로 읽으면서 부르면 단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소리로 하면 그래서 내가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대신에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 boy.
1: Diamond boy.
0: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노래로 부르면 괜찮아요. 그래서 don't you draw the queen.
1: Don't you draw the queen of
0: diamonds boy. Diamonds.
1: Diamonds.
0: Like almond처럼. Almond. Diamond. Diamonds boy.
1: Diamonds boy.
0: Perfect.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Draw.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Beautiful.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은 발음.
1: 스코틀랜드랑 부산이랑 좀 가까운가 봐요.
0: 진짜 가깝다.
1: 예.
0: 근데 바로 따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you copy me so perfectly that you sound very Scottish. I love i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 boy.
0: Yeah, perfect.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Yeah, easy.
1: Yeah, thank you.
0: So if you ever see in any casa, if you see don't you, 항상 don't chew.
1: Don't chew. 야, don't chew.
0: Don't chew.
1: 특히 이 부분들이 가사 뜻 그 해석이 돼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하니까 잘 이렇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런 아. 것들은 특히 또 부산에서 그 팝송을 한다는 거 외국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0: 어. 이 노래 진짜 좋아하실 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1: 진짜 그죠. 그
0: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So you should practice and do it.
1: Yeah. 하겠습니다.
0: 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1: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예. 레인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아, 노래 네. 하면 좋아요.
1: 네,
0: 이글스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은 if someone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how do you support them or comfort them? Like in Korean or like just you, TJ 씨? If 네 혹시 주변에 있는 뭐 친한 누군가가 좀 힘든 시절이나 뭐 힘이 어. 필요할 때 보통 맞아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1: 괜찮다.
0: 이거도 무슨 말입니까?
1: 괜찮아.
0: It's okay. 이거는 It's 나쁜 okay. 말. 나 항상 몰라요. TJ 씨가 어.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1: 그래서 아, 너무 항상 사투리가 PD, 세서 그렇죠.
0: 박 PD 눈빛 네. 보고 오케이 오케이. What is
1: 괜찮
0: it?
1: 괜찮아.
0: 아
1: 그게 사투리를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오 너무 잘하신다.
0: 괜찮다. 네.
1: 오 완전 네이티브 부산. 예. 아. 근데 막 근데 좀 더 하면 이제 괜찮다. 이건 너무 다정 아주 다정하게.
0: 어.
1: 근데 조금 진짜 그 좀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0: 괜찮다. 괜찮은데.
1: 괜찮은데.
0: 괜찮은데.
1: 네.
0: 아,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응원이에요? 괜찮다는 네. 약간 컴포팅이잖아요.
1: 네.
0: 어,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힘내세요. 그런 표현은 있어요?
1: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0: Is there anything to say? Come on, you can do it. I believe. Like 그 표현 있어요?
1: 어.
0: What would you normally say?
1: 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1: 아니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0: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가.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뭐라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화이팅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먼저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뭐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할 수 있어. 안심을.
0: 그러면은 이게 아주 좋은 팁 드릴게요. So this 네? is like something you need to always remember. 영어로 그 응원합니다.
1: 네.
0: 응원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1: Fighting.
0: Fighting. 맞아요. Fighting. 근데 fighting은 English잖아요.
1: 아.
0: 콩글리시잖아요.
1: 아.
0: 근데
1: 콩글리시예요?
0: 콩글리시 맞아요.
1: 미국 사람도 파이팅 안 해요?
0: 파이팅은 안 해요. 파이팅은 아, 진짜 싸우자.
1: 아 진짜? 네. 어, 하면 안 되겠네.
0: 몰랐어요?
1: 몰랐어. 몰랐어요.
0: 그래서 외국한테
1: 어, 자주 했는데.
0: 파이팅 이렇게 하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네 파이팅.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이라는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This like cheer, right? 근데 왜 그 영어로 cheer up 하는 말이
1: 예.
0: 절대 하면 안 돼요.
1: 아.
0: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뭐 다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anyone who's speaking English 영어 하는 사람들 원어민한테 cheer up이라고 하면 나 슬프면 cheer up 듣고 싶으면 약간 내가 그런 한마디로 내 고민이나 희생이나 어. 다 뭐 없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냐
1: 어.
0: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예.
0: 그래서 cheer up이라고. 하면 진짜 기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1: 그죠 그죠.
0: Cheer up 진짜 여러분 앞으로 cheer up 하는 말이 하지 마세요.
1: Yeah. Okay. Cheer
0: don't
1: up.
0: Don't say cheer up.
1: 원래 몰랐어 그렇지가.
0: 어. 맞아요.
1: 안 할 수 있어요.
0: Cheer up은 네. 약간
1: cheer up.
0: 별로 듣기 싫은 말이에요.
1: 네, cheer up. 그럼 네. 뭐 좀 힘들어 가지고 힘든 친구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괜찮아. 뭐 이런
0: 괜찮아
1: 어떻게
0: 할 수
1: 위로할까요?
0: 있어요. 좋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you should probably acknowledge like this something is hard. 그래서 예를 들면 It must be hard for you.
1: 아.
0: 뭐 약간
1: It must be hard.
0: 아, 아. 이해할 수 있다.
1: 아, 이 진짜 힘들겠다 이 말이죠.
0: 네, 진짜 힘들겠다. 어. 이해할 수 있다.
1: It must be hard. 어.
0: 왜냐하면요, 그분이 슬프고 그냥 바로 응원 듣자마자 뭐 기분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comforting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if you want to say like 힘내세요, you can say 힘내세요. You would say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아.
0: 어,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아.
0: 이거는 약간
1: 좋다.
0: 약간 cheesy인데 I believe in you. 근데 누구한테 좀 예를 들면 우리 아들한테 좀 엄격하게 나 무서운 엄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 니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알지? 엄마는 진짜 너 믿어. I believe in you. I know you can do this. I believe in you. 자신감 생기기 위해서.
1: 아.
0: 그거는 진짜 좋아요.
1: Yeah. I believe in you.
0: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0: 그거는 yeah. 조금 cheesy해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영어로 하면
1: It must be hard.
0: It must be hard for you. Or I can.
1: It must be hard for you.
0: This must be hard for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와.
0: 나 옆에 있어.
1: 예.
0: 같이 가자. 그런 느낌이에요.
1: Yeah. This is 뭐라고?
0: This must be hard for
1: this
0: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Yeah.
1: I'm here.
0: I'm here 아, 뉘앙스가 달라. 나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니면 화이팅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너무너무 안 상대방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0: yeah,
1: 아까 전에 저도 그 말을 했던 게
0: yeah.
1: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0: You
1: can do it.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없어서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옆에서 너 할 수 있어 이러면 못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 뭐 아 괜찮아. 뭐 그냥 옆에서 내가 근데 그런 것 같아.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1: 나 네 옆에 있어. 나 널 응원해. 뭐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0: Yeah, you can do it. 아. I'm here for you. You can do it.
1: You can do it.
0: 근데 I'm 중요한 거는 눈에서 눈빛 보고.
1: 맞아요.
0: You can do it. 진짜 진실로 얘기해야 돼.
1: 맞습니다.
0: You can do it.

0: Hello, hello. Welcome. Hello, hello. For My Busan with me, Laura McCluckey. It's the second half of our show.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of course. We've got lots of cool segments in the second half as well, so let's dive right in. In the second half of Sunday's highlights, we've got On the Mic,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on the real streets of Busan. Then we've got highlights of Wednesday's show with Explore Busan and the fabulous Ange. And then we've got the Global Chatter Squad making an appearance for a highlight of the highlight. What I mean by that is the segment usually takes about 35 minutes on a Thursday, but we can only play you just a snippet of that. If you want to catch it, please join us on a Thursday or head over to YouTube or befm.or.kr and you can check out the Dashi Diggi or you can watch again. Anyway, lots coming up for you, lots to enjoy. So let's get right in with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people from the most interesting lab in Busan. 오늘은 부산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토마토랩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부산에서 재미있는 일 만들고 있는 토마토랩의 대표 토마토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기획일을 하고 있는 유미입니다. 토마토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벌써 향긋한 토마토 향과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소개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토마토 랩, 토마토 실험실이잖아요. 이 실험실에서는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나요?
3: 네, 먼저 저희 이름에 담긴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토마토는 과일의 씨앗을 가졌지만 채소로 분류되는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호함이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쟁이 토마토 동요 아시나요? 노래 속 토마토는 주스나 케첩이 되기보다 춤을 추겠다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죠. 토마토랩 역시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찾고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실험실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제가 지금까지 헤맸던 그 모든 시간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인데요.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가 토마토랩의 철학이라는 그 소개가 좀 울컥하면서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토마토랩이 해온 시도들이 또 궁금합니다.
3: 네, 우선 제가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요.
1: 아, 그런가요?
3: 네, 토마토랩은 이제 작년 10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부딪혀보자 하고 무턱대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같이 재밌는 거 해봅시다 하고 했던 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1: 네. 네,
3: 그 이후로 부산의 로컬 브랜드들이랑 협업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책 제목 없이 단서만 보고 책을 교환하는 모임, 맥주를 마시면서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미션이 있는 디제잉 파티처럼 조금은 엉뚱한 이벤트들을 기획을 해왔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벤트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이 만들어지느냐예요. 함께하는 공간과 브랜드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었습니다.
4: 그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 브랜드와 사람 사이의 연결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행사에서 만난 분들이 친구가 되거나 협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1: 우와.
4: 올해도 여전히 엉뚱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행에 뒤처지는 날도 만들었고 몸만 자라버린 어른들을 위한 어른이 날도 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올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실험들을 혹시 좀 살짝 스포일러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작년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단순히 재밌는 경험을 만드는 걸 넘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랩의 모토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건데 사실 즐겁다는 것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 중이지만 살짝 스포해드리자면은 뜨게 지나가는 일상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회고 모임,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철학 클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와,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이 모든 활동들이 전에 듣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또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한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활동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토마토랩을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2: 상상만 하던 유치하고 엉뚱한 기획을 실현시켜 볼 수 있다는 점? 수익 등 현실적인 목표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상상이 들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생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탈출구가 되는데, 그게 제 동력 같아요. 이것이 토마토랩에겐 특별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말씀하셨듯이 재미와 보람만으로는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또 대표다 보니까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근데 토마토랩을 시작을 할 때 뭔가 이걸 돈을 벌자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수익화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가치들이랑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는데,
1: 네.
0: 함께 하고 계신 유미님이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자라고 얘기해줘서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는 유미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재밌는 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일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1: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런 시도들, 또 실험실의 실험들을 부산에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부산에서 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부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부산을 참 사랑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와 모임,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콘텐츠들의 도시라 느꼈고, 부산은 사람 간의 거리감이나 속도가 조금 다른 도시라고 느꼈어요. 물론 문화나 독립적인 콘텐츠 생태계가 서울보다 작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운영적으로 수익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앞으로 토마토랩의 과제 같습니다.
0: 네, 저는 본가가 부산이 아닌데 부산이 좋아서 정착하게 됐어요.
1: 네.
0: 본업이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커리어만 생각하면은 서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일만큼이나 어떤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산은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로컬 브랜드가 진짜 많다는 점.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응원해주시고 흔쾌히 함께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은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정작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부산에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런 마음에서 토마토랩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와, 정말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토마토랩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토마토랩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unbound를 고르고 싶습니다. 얽매이지 않은 경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뜻인데요. 스스로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고 나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사는 법을 고민하는 토마토랩의 모든 실험은 결국 내가 만든 한계 혹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답을 찾기보다 가능성을 넓혀가는 실험을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1: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토마토랩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they had to say.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혹시 송정에서 처음인가요?
1: 아, 저는 송정 지금 살고 있고 네, 이번에 놀러 왔어요.
2: 저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만 놀다가 오늘 처음 송정에 왔어요.
0: 오, 진짜요? 처음이에요? 갑자기 오늘 왜 송정 오는 게 결정했습니까?
2: 해운대나 광안리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놀기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조금 덜 복잡한 송정으로 왔어요.
0: 오늘 처음 와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일단 해운대보다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놀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송정 사람들 다 이쁜 것 같아요.
0: 예예예. 예, 예. 혹시 송정 자주 오나요?
1: 조금 해수욕장 산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변가 놀러 온 건 저도 거의 처음이어서
0: 진짜요?
1: 네, 좋은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마시고 있습니까?
1: 무알콜 와인 마시고 있어요.
0: 여기 바다에서 올 때는 어떤 거 필수하는 게 생각합니까?
2: 무조건 일단 선크림.
0: 네.
2: 선크림 필수고, 난 물. 아,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여자분들 또 비치 타올?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0: 오늘 송정 삼행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송!
1: 송정으로 오세요, 여러분.
0: 정!
3: 정말 좋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재밌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wabangsa.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7:00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진짜 조 부장님이 대신 가라 해서 왔더만. 어, 이거 무슨 파티야인가. 이런 거 진짜 내한테 안 맞는데. 아 뭐가 뭐가 저 사람 지금 아, 설마 내한테 오고 있나.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3: Oh, hello. Nice to meet you.
2: Hi. Nice to meet you too.
3: You look familiar. I think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 I'm Daniel.
2: I'm Jenny. 뭐라 해야 되노? Hi, hi. Nice to meet you too.
3: Have we met before? Maybe I'm mistaken. Anyway, what do you do?
2: What do you? This?
3: What do you do?
2: 아, do you? 이게 do you로 보이나? 이건 술인데. This is not do you. This is champagne. You know champagne?
3: Oh, do you work for a company that makes champagne?
2: Yes, champagne. Not do you, you know?
3: Oh, that sounds amazing.
2: 또 이 샴페인의 톡 쏘는 맛을 어메이징하게 좋아하는 감네. Okay, cheers.
3: Then maybe could you come over there and recommend a champagne for me? Let's go together.
2: Okay, okay. Let's go.
4: Today 배워볼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3: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4: What do you do?
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라고 표현합니다. Do는 원래 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 즉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묻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job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What is your job? 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직업을 묻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됩니다. 대답할 때는 I'm 뒤에 직업을 붙여

0: 자서 I'm a teacher. I'm an office worker. I'm a design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What do you do?
0: What do you do?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5: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0: 9 years old, 4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1: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2: 9 o'clock.